0: 나 에야 에미 데이시 에야 에미 문노 에야 에미 베이비.
1: Con Rusowski vamos a llegar a las 9, las 8 en Canarias, para actualizar la información con Laura Hijo.